0: 이라디오 꿈
1: 못간 이라디오 꿈
0: 못간 이라디오 꿈
1: 이게 나무 거기 또세
0: 나무 향기 또 이라디오 꿈 아노 아노
1: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
0: ini dia rebut radioku aku kan mau dengerin radio C
1: ah radio C mendingan radio P kalian kuno itu radio yang kurang aci ini radio yang aci dengerin dong
2: 96.9
0: aci ya.
1: Ini Elkoga Radio Bali.

0: 이미라디오쿠
1: 못간 이미라디오쿠
0: 못간 이미라디오쿠
1: 이게 나무 거기 두세
0: 이다 모양기 동이가라디오쿠
1: 아유 에헤 kenapa kalian berkelahi?
0: 이미미 dia rebut radioku. Aku kan mau dengerin radio oce.
1: Ah radio oce, mendingan radio pe. Kalian kuno, itu radio yang kurang aci. Ini radio yang aci, dengerin dong.
2: 96.9.
0: Ah, aci ya? Radio apa nih?
1: Ini El Koga Radio Bali.